믿으신 미샤이도 그 안에 생활을 했으니 피바람이 흔들니 바람이 연습이니 Beta mawali ada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.